던짐생이 내려온다.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귀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길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보래를 흔치며 중적 벌리고 어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

우리 왕문에 차르르르 흔치고 주홍잎병 얼리고 잘 앞에 우뚝 송잉잉잉 어느 소리 산책은 이 뒤도 없고 단통 굳이 난 듯 자네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